안카중고 앙바이 그릉나 바기토 삭탈레니 똥카나 하니 제 다쿠테 미국성 피아바 몽서스 케빙몽 응카나 엄분 바기노 그릉 허리마양이 똥카다 부부어 가이 엄분 바기 따복 어 저라오 파이디 양 사이중 너럭 그릉기 양 보바이케 사이중 꼭 사이동시네 가이 기샤 짭뿡카나 라이네